하행 차이 아니 나더가 어흠 더기 야한바 야바 이 장여로 보 간시다 아무 그 NGO 시는 레이게 돌입니 배사 비르가 아드나 뭐 거기 와시 그로잉 스톡다 아이 하우르베 와펀시다 와세 마싱 티레르가 와타라 야레 와타라게 배사세 뭐 거기 어카운트 다이렉트 장게 돌이니 에브리 먼 타 고등이 로고 돌이니 아드 아시 미션 제 장년 잡니 아드 바락 벨리 고에네수 아이 사막 바락 벨리 아이 카차르데게 하우제버니 아드 마시기 미션 제 아이 카차르 하일라칸디 카림간스타수 가나고마 이치니 나우싱 타와 야오 야오라거디 아이 나마시 소드랑게 마팅 빵게나 아이 렙서리 아드 나 마타마마다 마타마마 소드랑 라키니 마시기 와기 이